0: 接下来各位国际专业评审，国际大众评审，准备好了吗？请打分。
1: Ырдын стилистикасы, аранжировкасы бардыгы мага жакты, абдан мыкты аткарды.
0: 请所分。 Katya, look. Two lights. See? 两位评审为你定格了高光时刻。
2: Oh my god, thank you.
0: 祝贺 Katya。 太棒了！谢谢
2: ，Thank you so much.
3: Tatia, Tatia, Tatia, that was amazing. From how you started with soft notes, deep notes, those you know light notes, and then you went aggressive. You took us on a journey. We were there with you. That was spectacular.
2: Thank you so much. Thank you.
4: Bravo. 其实我在看到这首歌的时候，我就想起我们也有这种题材，像走西口，让人既揪心，但是又充满了期待，然后又充满了力量。你的歌声从低到高，从轻到强。 都充满了那么的有情感，是真打动我的心。谢谢你给这个舞台带来这么好的歌曲。谢谢
2: ，Thank you so much. Thank you.
5: 고트레펠라드기로서 오르마가드가라마제프시스로 가츠야 나치오널로리 사무시로멜리츠 트웬스코에가나스 트웬시덴토바스
2: 트웬이 안바니다
5: 트웬이 안바니다 트웬이 이덴토바. 라츠 콜라질라마지에다 아만잘리안 가마카라.
2: This is Georgia.
5: Статмиудеки и серогот.